불랑 아미오샤니 아 탄창잔데고 샨티아 무콘 근숲 통킹 부분이 패용 뼈단룽아에 공판파지패몽 시단단룽아에 근데 멀리멍아닝드만타 대시라나니고 불랑 아미오샤니 아 탄창패 턴무뚜시브락샷발루나무뚜 람마니 사카바세 꿈개등라니곤 나 신라나무뚜 시라산던야나 외신방마무세 칭루콩무잔잉타 몽아무군답곤 나 부랑아뮤샤니아 탄창패 농도루콩랑나 몽다아장 룽레인리에 공판파지락시리에무 또단다야무세 야안티에 今天的景色多美好，我爱布朗阿米乌沙尼阿姆坤，专门带游客。

아머니, 루자네이 베마나나가 광크녀티링아 루자네이 공바스 스노리자 구지레 말로리자 구지레 자스나구 과드와도 머니다구 과드와도 아미마오 관지레 로미마오 관지레

아머니야, 과 칠레 베마 나나가. 과 크냐 텔링아. 과 치칠레, 과 칠레. 줄리 필리 무토레. 아무 줄리 무토레. 어주즈, 쇼주즈. 과 치치니 간칠레. 무과과니 나사사.

아머니, 자부자 짬배마 나나가. 광크마니에 틸링아. 조우조조 땡글래. 아타파도 땡글래. 오도티자 땡글래. 아미마보 우관이. 요모마보 우관이. 세가 세가 우관이. 세가 세가 우관이.

아머니, 빵시 가마 따따도 베마 나나가. 광크니에 딜링아. 빵시 가마 따따도, 빵시 가마 로따도, 사라구니에 호라모, 호라구니에 호라모. 외반지샤 샤리바, 지우지호 호려바. 보로가마 미미조, 보로가마 로미조, 사라구니에 호라로. 花拉姑娘，火拉罗，月半之下马下塞，日午之家马吃塞。

0: 초모집에가면코가까치다해야하늘리코카타가마햄쇼비마비부위어코나하냐마리쇼비부
1: 나빠오초빠치마비우누흐다티자레까므코나비오야코가라오로메얀치디뽀케가흐티게치디크비뼈비샤비오니오하타하레치무비까므코딘조나냐리파뿌치마비가시비나흐카뿌초비오니오하딘게딘이고샤라초흐짜비브비마쿠체비지비가마쿠티폴리리가토게라다라푸치디크비오나비츠쳐리체크나다비파토나흐티가리리가니마카야카데가므와짜비파토오시그시푸시모제티폴리리가토티코게티코므가마라슈치비타나이저야그야베치마비중고공차타타오부으야테유다오호공흐까므코치디파나냐리

야, 안 티에 운 봉 중 포 아미우 샤니 아, 유 우이 무 콴 니에 무 닷 에 톰. 시장 디벳 아미우 무드 업 캉 몽도 그 바. 친하이 몽도, 간수 몽도, 스촌 몽도 지 아이, 시라 은데 니 타, 잔 나, 노 나 브라 아이, 디벳 아미우 샤니 아, 무 콴 몽 우이니 페, 바이 좀 닷 라가. 안 티에 유난 몽도 타, 시누 나 아이, 디벳 아미우 샤니 고, 무 샤드 판, 센 미 잔 샤, 랭 아 아이. Redim kushung la ai jo na pum tha nga lai wa ai shining gre na ma sai ya mutun na ti chin li ko ngu ai mukhon de phe bai jo ma ta yu ga

아무니 루자네이 베마나나가 광크네티링아 루자네이 곰바스 스노리자 구지레 말로리자 구지레 자스나고 과드와도 머니다고 과드와도 아미마오 과지레 로미마오 과지레

아무니 니시 이이 베마 나나가 광크니에 틀링아 니시 이이 누테나 사시 불로 누테나 와우자리 농알로 무두초리 농알로 시자 쪼니 초근아 노니 쪼니 흐근아 미우베미 말리지즈마 누테나 미네베미 마구지즈마 누테나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오 초바 치마뷰 누구다. 티자레 까먹고 나뷰 야코 갈라오로메. 얀 치디뽀 케잉아 흐티게. 치디크비 뼈비 샤비오 뇨 하타 할레 치무비 까먹고 띵쪼 나냐리. 카프 치마뷰가 시비. 나흐 카프 초비 어뇨 하띵 깨띵이 꼬샤라. 초흐 짜비 브비마꾸. 체비 지비가 마꾸. 띠포리리가 토. 게라 달라푸 치디크비 오나비 쯔쳔리 쯔키나 다비파토 나흐 띠가리리가 니마까야 카데 가무바짜비파토 오시그시 푸시모제 띠포리리가 토 띠코게 띠코 무가 마라슈 치비타 나이저야그야베치마비 중고 공산당타 오부으야대유 나 오호공흐 까무코치디파나냐리

아무니 니시 이이 베마 나나가 광크니에 틸링아 니시 이이 누테나 사시 불로 누테나 왕우자리 농아로 무두초리 농아로 시자 쪈니 초근아 누니 쪈니 흐근아 미우베미 마리지즈마 누테나 미네베미 마구지즈마 누테나